0: vives sin pausa.
1: Sin pausa.
2: Sin pausa.
1: Sin pausa.
3: Sin pausa.
4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